아, 일로 떠오신 거, 로그, 박도 테니 꺼니, 왜 저, 요, 텐, 달, 락, 두, 시, 스, 캡, 꺼니, 일로, 2, 3, 3, 5, B. 하, 로, 딩, 2, 9, 8, 6, 넘어, 떠오신, 망, 잉, 끝. 아, 비비, 비비, 군, 라, 떠, 락, 맥, 지, 넘어, 거, 웨, 다, 나, 비, 시, 기, 시, 웜, 마, 뜨, 서, 안, 떼, 매, 딩, 시, 미, 동, 마, 서, 그치. 난 나온 추적으로 자꾸 여긴덕 무인이나 박도목 도각덕 범조 범유갈락